0: 대랑 나다이
1: 불에 불에 배축 대랑이 하마르 막대 떡거셔 떼펜무어 떡거셔 떼떡나다 떡구구루 땅이 와이깡 어로에 어외 까츠와께 아이야하우 고랑이 누이 기룽아 코파파 츠와누쿠 키라로 워터프카와 헤어코루 푸푸키 와잉아 누이 코타이라 땅아타 가랑아츠야 떼땅이야 떼마누키 하와이 에키 미엘라 에하하우와나 이따나 피링아 이따쿠 피링아 떼파이야 떼어머르마 자키야 깨어 지하이 마우리오라 Kautau te huhua kua weheatu ki tua o paira. Ngā kākā waha nui o te pai. Ngā manu tī oriori o te wātapu nui a tāne. Eo ki ngā mahara ki tēnei ki a koe. E te whāia taini. E ai ki te kōrero. Ko koe tēra. Te pautoko manoa te arawa. Te pūtaketanga o te matarai. I o nara. Ai reirunga i te whakaro,